0: tī shiāngwā rī chīngbīn, o tīkshīng kā rūyī bīkishā rī, yu tī tī. Chāyini, tā o, anī, chē tā tī rī bī yu, on rī, tā tī nī āndā, tēkwā chīngbī, tā tēkwā chīng shūgā rī, chīm nī tēkī chōnggō rī bā sūng sūng shē bē, nā nē, tā chōnggō rī bā nī bē kā rī yā, anī, Shijing Shungla, Badun Sagi, Tanya Jilim Yare, Badung, the Tanya Shinam to Kadaji, Badung, the Dandanji Sung Yare, Murdengi, Jesse Chiche, Da D, Dagada Shijing Dokadulia, Thoti, Tomani Jesheim Yare, Dandi, Tomani Jesheim is in a D, Jitunshi Chesheim, Sung Yuzane, and Jishida Lambda. 지금 대비 최망고 지금 뭐 대전 소소 소소 체제 내가 한번 무슨 대응 못 와. 자 이런 이미 이제 안에 최신의 동시 추진 수리야 지금 다 추진 다 마다 그 추진 나서 어디 지금 수용 그 여래라. 아니 추진 뒤에 단 저래. 아니 남문도 그 뭐 뒤에 그 배전신 대응 그 여래. 자장가 중지기 뭐든 그 주식 배전 그 주식 내용 못 와. 자, 다디 야 림베 림베 체니 아니 상하게 규디 차리야다 제 배드먼 무슨 거 시행 무슨 유산에 다 대대야 더슨 더질리 무슨 유산에 대네 니네 어떤 게 드실랍나 제니 다 아니 콜로를 무슨 부디 콜로 당부 걸리야 내 되게 주대하게 대시 남샤 송샤버디 산준데 추급에 중시다고도 챘니 딱 콜로 바르베 콜로 당베 난게 고그덴 다가다 지 네루 데코나니 간듯이 임버디 다 지침버지 다 시징 너걸 송게 말해 저상가 네루 지들이 임버디 베 지침버지 시행도 자네 달라 지지로도 짐베 로 머리버디 지침버시 해야지 봐 대 년보 아니 유로 치료도 진대봐 로 되게 년보 진단 개 유치지 말고 내 등에게 다 시럽디 인디도 하는 거 시어봐 잘못도 와 자 드네 인도산에 콜로 바르베 고딘 소디 고딘 소용이 아니 고딘 세셰데 시부지게 시부차오지게 세셰시나 대도 안에 람딩이 아니 람딩신님도 다 가다지 람딩이 유유에서디 다 세부차이고요 아니 다가는 신기 군중 참모디 단지 세부 샤이고 요아래 다른 데베 독진 참모디 샤이고 요아래 다 되네 콜로 순배 난게 아니 지시비 님분 도대비 다 님분 도다고 규율라면 샤샤 자연도 다가는 신기 지 루루고 떼서도 되게 다 샤샤 자연도 배셔고 요아래 어다 너 되게 아니 담배신 난게 Lamji Damba Sitiagi, Lamji Net, Taturu Didi, Didanima, Pajasungi, Sarisangi, Yuji USA, Dinam Shadi, Chishima Sungi, Titane, Nagi, Lamgi, Munshi Ditan, Ding Yari. So, Dinishigita, Jumden Degi, Kasuri, Chongo Rimbe, Corona Didi, Namangame, Chimichimama, Chimichime, any Kasuri Sungi, Shiri Chesh and Do, Siatan Rokaji, Pajin Sari.
1: So all of this was actually a sort of a part of the overall argument of by Nagarjuns and so on, demonstrating the authenticity and validity of Mahayana scriptures. So we spoke about there being three turnings of the wheel of Dharma, and out of these three turnings of the wheel of Dharma, the first, the theme of the first turning of the wheel of Dharma was the Four Noble Truths, and the second was the perfection of wisdom. And when dealing with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there is a certain hermeneutical concept that is developed, which is to understand the subject matter of the perfection of wisdom at two different levels. On the one hand is the explicit subject matter, which is the doctrine of emptiness. And then there is also an understanding of what is called the

0: jikpe tenyi ima di ta nga la chik intellectual sore da intellectual yadu samtang samtang na di karo nga wanyi tu duwa ta keji keji ki gyue tenyi ima ji tong tu duwa keji keji ki jiga ima ji shen tu duwa ta di shen yin de zane ta gyue shen wang ji ima shen tu duwa ta jir duje ki chue gyue tenyi jen de tam jia lo gyue shen wang ji ima ji ta jine dili shi yin du che ta 다정가란즈 땅 나오냐바 차서디 풍부 들어왔다. 자다 드르르 풍부디 에네 독 사운드 스탐이나 어다디 규이샹완체 다디 두 카레슬럽나 에네 포 머리벌테네 중자르지. 자 머리베 샹완체 라다 뇽모베 샹완체 디난제네 뇽모베 샹완체 뇽모베 샹완체 인베인데 뇽모 세아가 측디 에네 에 지 Nyon mongbas tu du ngyawar cheba. Kasol gu, pung du jugwa. Duk du jugwa. Dindi shiliya da nyomong sugiwari. Sa dindi yindu zanay da dindi jiga da shenwaan chen yang na maribur ziwa yin na dewaan doye jang ani dewe du du mishi. Dungay mindu na yang dungay gi du mishi ba. She jang ani 가서다 냠바 랑쇼르 세제 그래 샹와도 그래야 되듯이도 통인도 자네 아니 직스는 또 순할래야 할지도 와 아 다지 뭐냐다 나스네 베 짜지고 찌대서 되기 시댄서도 풍부들이 풍부디다 머리베 샹와자리 용베 샹와자리 삼부지 타이온도 아니 지금 민두별로 해야지 전쟁이 용베 샹와자리 미두고 풍부디 다 마차나 다 기버치다 누가 아서 저러 시작해야 싶어. 다디 아니 두디다 세트야 여드네. 아니 자주 쇼가 쇼요리. 대체 윤디 최상제 동시에 담아 봐. 세하게 계시디기 아. 다도 준비 준비디 쇼 차고 싶다네. 원하고 싶다네. 레디이네. 그 치료도 준비 로이버치 셰이도 자네. 달래 갑든 사람 믿고 사람을 로 샤음도와. 자 딜레인 듯하네 동해 태투야지 년령이 풍분디 태투야지 로지 고래야 시도와. 자 딜레인 매인들 가사 뒤집니다 내 동해 동해래는 담이송 쓰자 되겠다. 가시 우리 그게 년령배 풍분디 두메런시. 얘는 미다베런시 듯하네. 지구인보다 땅바인배 다 민두삼바로를 샤투야 다가는 신기 동해지 다가다 동해지 런신 랜인지 샤왕쟁의 풍부디 더그르 송두중어 랜민두삼바지 더그르 송두중어 랜민두삼배 야 지금 텔은 돈두글로 내야지 용서를 봐 사티디인두 지집니다. 레동에 동해련에 담이송 세다디 이제 과도가. 자다 대인제부디 탈바. 다 년령지 풍부. 아니 년월의 풍부도 주지기 레년디 세바지 총나 년부지에 또 이제 세바지 총나 땅도 대화래 삼바지기 로실레유도 타바토니 로릭도와. 타바토니 로마마 실릭도와. 먼저 님들이.
1: So, in a sense, what we find here in the teachings of the four seals or four axioms is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Buddhist understanding of the path to liberation. So now the question is, how do we incorporate or integrate this knowledge, the theoretical knowledge of the four axioms into our actual practice of embarking upon the path to enlightenment? So here, there is a natural sequence to how the understanding of one can lea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other. And therefore, in a text we read, because it is transient, it is in the nature of suffering, and the realization of suffering will lead then to the understanding of the absence of selfhood. So what this suggests is that if we reflect deeply upon the nature of our own existence, and particularly our own physical and mental

0: referred to as the causal meditative concentration or meditative absorption, and the meditative absorption of appearance of everything, and then meditative absorption of the suchness. And these three meditative absorptions correspond, correlate to...
1: The Kurim Chus, Tangu Di Jishinji Dingenzi, suchness.
0: Yes. So the, sorry, the order is wrong. The first stage is the suchness, the meditative absorption of suchness. The second is the appearance of all. And third is the causal meditative absorption. And these correspond to respectively Dharmakaya meditation, Sambhogakaya, which is the Buddha body of enjoyment, and Nirmanakaya, the Buddha body of perfect emanation. And so the process of engaging in these three stages of meditative absorptions belong to the mode of generation, according to this text. And the culmination of that, these three processes, which is the actual visualization of the complete deity, that is referred to as the mode of completion, because there is a completion of the process of generating oneself as a deity. And then the mode of great perfection here refers to, great completion here refers to, you know, in the aftermath of having completely generated oneself as a deity, there are other practices such as visualizing deities on specific points of the body, such as the body mandala and meditation. And these constitute what is referred to here as the mode of great completion.
1: No, yeah, daddy, zao de ma login da ji xin shua. Nan zhou na bo te ji ji te wa le shu ban ji da wan na bo sum de jie be shu de zuo shu de zuo wo shu be shu lu, te le jie be chu ni ding jin na bo sum rim ji jie de, jing bo rim ji ge jin guan bei zuo wo. Zuo be chu ni tan dan bo jian ga me be ta de ta mo de, na bo me dou be tan wo mo chu ji yin le ma yue jiang. だ、かんで、なんじゃラメギ。だち、かそれ。瞬世運でじゃね。え、君せや。東波にせや。天田場せてや。蒙古地、だ、世てやぎ、え、かそれだ。天田え、かしょるとき。だにいるだここやれ。ゆ君にじくせ。てぎやんだこねしゃしゃば。どんとむうめたわてじくせ。 아때네 유제 뭐네 남도 가시고 그게 남도 차라 참아로 파 가네 다들이 외세 믿어봐 어 다대 직체 다 대니부터 아니 간다지 직동 열미스네인다 세동 송주스네인다 어 아니 가시고 그게 빼나 다 대동의 미스네다 다 대강 소 대강 삼등이야 아래 사실 내인도 지 변화 우마 최지인래 마요 마요라 사로 최지인래 장 마요라 사로 다 최지인 사들 니인지 고고도 와 직동의 미 대강 삼당 오래 변화 더 거주기 폐지다 직동의 미 다 소 대강에 착제 전부 다 데려 가보셔야 돼요 아, 사전에서는 아니 사와 섬지 체니 동부 섬지 전신 세동 순주 순주 제재 체니 가서 그 세동 지민가 세동 순주 거리야 딱 거버셔야 아니 변의 저번 선배다 탐에 배셔봐 생활하고 명매직과 전에 그리고 상대 순대야지 유진가는 거버시거래 다디 모가다 런신 춘주 당강미 투지선에 송대야 다 투지 강면에서 송대야 와다 디기 다 간다 사격거니 다 간다 창매니 슝기다 그게 따와 쏘송해야지 어디를 다 직동님이 가는 거버시야 다 갈래 구도가 그래서 다 안다디 디신이 땡인지 세대야 다 쏘 대강 삼단주래 디신이 우메 따와 내바 삼모임바 우메 따와 내식으로 체벌하지 드네르베다 직동 예미기 디니 이니 신라가 나발 샤데바지기 에니 군나게 띵인지세 만조데야지 레도와 샤디데 임베 인두 다 안데데 넘버 미톡베

0: 람지 이 체바니 또번나바 시든 리버니 말 또번나바 시든 리버니 난저베 람데 대야 두두베 드분 중에 둘러 떠봤다고 뭐인지 랑게 무슨도 또시 이 체바 오스
1: Then the next is the fourth understanding, that is the direct understanding. And in this section we read from the text. Direct understanding, this is on page 38. Direct understanding is understanding that the abiding of all phenomena, primordially as fully enlightened, is not contrary to the intention of the scriptures and the quintessential instructions, and that it does not depend upon the words of the scriptures and quintessential instructions alone. This is understood directly as one has gained conviction from the depth of one's mind by means of one's own intellect. So this particular passage points to the possibility of gaining direct experience of this truth. And then we read, gaining conviction through the path refers to the comprehension of the meaning of the four understandings, which is the path of a yogi. And we read, however, this is not like the practice in which a cause depends upon a temporal process for its effect to arise. Rather, one comprehends it directly by oneself with faith.
0: That day, 장골로도 타야 되는 소도와 무슨도 도수 들으니 전제외세 타직도 믿을 수 없어. 다 배제디 안다 람제 안다 로드로원부 숨나로 되는 자리. 전제이시 배이시 배이시리아 아니 가서 우리 보게 다 세동 송주다 세동 송주 터두디 전제외세 전제이시지. 대응하라 빼이시체 사운드를 체결했잖아 리버시브 던져외세 대네 배지다 리버 스페스무스 샤두문드다 제니아다 죽을 직사하는데 세면 터두고 빼이외세 이시 송대하다 던져이시 빼이시 다 빼이시 되려야 양차라 니첸 배지 능숭 제일 샤야게 배이시지 능숭 다다다 능숭 참몽가니 세상으로다 러신제주 군도 참몽가니 샤야게 배이시지 러신제주 똑바 라바가니 샤야게 배이시지 배지 용구에서래 너도 되다 다 가다 안다디 세동 송주 세하게 세로디 뭐 송유도 자네 차라 멍구 지래 이거도 와 림베 그 냠냠 깨냐 이거야지 그래서 아다 디 배지 고바지 버리샤 무슨도 또배 춘 들으니 견지 외세 타직도 미교수 없어 다디 람로로 림지 장유도 자네 따고 깨야게 외세도 일순 그였어래 자 다디 무슨 봐서 대하디 나란즈 지다 가속을 그게 롱르 댄샤브로 찍어 먹인 바 거라 냠뇽쟁 라면 막 못쟁 아니 데데이 바다 삼다요나 아니 고 지 가속을 그게 냠수 능주에도 같이 숨으면 넣었음기 다디 슈고데 대단아 두지버다 두지버다 인주 순위지 순주 고방 무슨데 말 순주 고방 댄스 진질러봐도 무슨 배 주니지 고방한테 루즈 땜바 임배 히로가 개불러 쏘고 퍼주다 머주지 람타다게 칭야 소름 배 순주기 고한 니 제배 람두 람 통부식도 송하잖아 미리고 신도 전부 대스 어디 순자 난디 간다 가서 규식바당 세야되기 순주듯이 딩이 순주듯이 对吧？应追随时代的松树、松树、罗吉布的些。